0: 내가 실례 좀 이제 잘라. 아니 어 가봐요. 어쩌 뭐 보시 보면.
1: 오후 멘탈. 아카라베 다 무시카 나카라베 다 라디오. Martes ás 11 da mañá, venres ás 8 do serán e domingos ás 3 da tarde. Músicas para humanas intrépidas sen escafandra.
2: Con pequeno monstro na Filispín.